0: 야바,
1: 어?
0: 생각해야 전우.
1: 매 도대체 말로 뭔데? 또 생각해야 전우지다.
0: 그이 말대 봐, 지도해 주니.
1: 그매, 지 청구야 과수야. 아, 더 그만 전우도.